0: 하자 그럼.
1: 네, 쉬어요. 쉬고. 브라스. 예?
2: 여기도
1: 네. 네, 그럼.
0: 여기 돌아가. 네, 여기 지금. 여기 마키나. 여기 마키나 프라파이 아이는 여기 그러고.
3: 이번 주에 bence var bir yani manzara ve serekale minare ot işte hani ama veren yine ama malama veren ne hoşça ama malle veri hoşça valla hoşça
0: Çeviri ve Altyazı M.K. Çeviri ve Altyazı M.K. Çeviri ve Altyazı M.K.
4: Thank you.